도로 여전히 청춘을 간직한 세계 최대 집권당입니다. 여러분은 네 가지 자신감을 굳히고 인민 속에 깊이 뿌리내려 백성들이 즐겨 듣는 방식으로 생활의 정취가 담긴 언어로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고향을 알려야 합니다. 둘째, 내포를 깊이 발굴해야 합니다. 관광의 영혼은 역사 문화이고 관광의 생명력은 유일성과 희소성에 있습니다. 장백산, 차간호, G331 등 길림성의 독특한 생태 경관을 충분히 보여주고 오래도록 빛나는 길림성 특색 역사 문화를 깊이 발굴해 내포가 깊고 온기가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 네트워크 작품을 도마 안이 내놓아 낮은 수준의 중복, 내부 경쟁을 피해야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역사를 엄밀하고 정확하게 해설해야 하며 오대징이 변경을 측량하고 령토를 수호한 이야기, 라등현이 동북인민 항일구국운동을 지도한 이야기, 양정우가 몸을 바쳐 순국한 용 이야기를 잘 살려 전하고 길림성 선명한 홍색 상징과 고품질 발전의 분투 자세를 생생하게 묘사해 역사, 문화, 생태와 관광이 서로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발전하게 해야 합니다. 신용과 성실은 가장 좋은 선전 광고입니다. 성실하게 경영하는 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기업과 상인들이 신용과 성실을 생명처럼 여기도록 이끌어 관광객들에게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양질의 봉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춘에서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 대회가 개최되는 중요한 기회를 굳게 틀어주고 대회 선전을 강화해 전 세계에 믿을 수 있고 사랑스럽고 존경할 만한 중국과 정이 넘치고 흥미롭고 유망한 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 년의 유구한 문명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심오하고 풍부한 가치관념과 문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인이 레지신, 모든 선행 가운데 효도가 으뜸이라는 정신, 근면하고 검소한 정신, 끊임없이 자강하는 정신 등 전통 미덕을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선전, 인터넷 정보 부문은 인터넷 유명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좌담회의에서 인터넷 명인 왕문동, 장예영, 손진효, 마경, 백가위, 리량, 장희진, 손대웅, 류영, 만흥부, 진활, 곽가, 정용, 왕소야가 각각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창작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소감과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도 길림에 지속적으로 깊이 뿌리내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내용을 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창작 자원을 공유하고 주류 언론과 1인 매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측면에서 의견과 건의를 제시했습니다. 조로보, 김육휘, 성직서 관련 부문 책임 동지들이 좌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본방송국 소식입니다. 근일 세관 총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훈촌종합보세구의 대외무역 경제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출입 무역액은 159억 2,800만 원을 달성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1인 세계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종합보세구는 65위를 차지했으며 2025년 동기 대비 14계단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지역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일의 훈촌종합보호시구 관리국은 동북아 변경 개방의 최전선이라는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보세 도하기 정책과 변경 지역 위치 중첩 우세를 확대해 전국 최초의 보세 도하기 세모식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전국 최초의 신선 킹크랩 보세 중개 도하기 분류 수출 모식이 착지됐습니다. 킹크랩이 입경한 후 바로 종합보세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 및 포장을 진행하며
수입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잠정 면제받습니다. 또한 세관 7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를 실시해 당일 화물 인수부터 육상 운송, 통관, 항공기 탑재까지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 제약국에서 한 번 신고 한 대 차량으로 직행이 가능해 다국 물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훈촌은 동북 최초의 다국 전자 상거래 소포 TIR 로선을 개통했으며 화물은 세관을 통과한 후 모스크바까지 직행하고 유럽 여러 국가로 운송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훈촌은 이미 최저 인증을 받은 대러시아 륙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알리익스프레스, OJON 등 주요 다국 플랫폼도 훈촌 변경 창고를 활용해 화물을 집중 집하하고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천후 예약 통관 개혁까지 도해지면서 다국 화물의 해외 반출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이른 아침 종합보수구에 도착하면 당일 오후 훈촌 통상구를 통해 출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훈촌의 성숙한 보시에 더하기 다국전자 상거래 전모식 생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가장 먼저 1210 모식을 작지하고 구역 반입 즉시 환급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여러 유형의 다국전자 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구축했으며 일반 무역 보시의 종교 업무와 결부해 상호 협력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통관 및 창고 물류 회선 효율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훈촌은 통상구 통관 봉사를 끊임없이 최소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시 중개,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 업태를 육성해 대외무역 경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발전의 새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정확하게 시달하고 기업의 수요에 접목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용량 강화에 조력하며 다국 무역 발전의 걸림돌을 끊임없이 해소해 대외무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교통경찰 도시관리부문에서는 상시화 교정 등하교 안전지킴이 근무 모식을 가동해 경찰과 도시관리부문이 연동하고 분업 협력하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체 사생들의 평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 교통 체증에 대비해 교통경찰 근무 인원들은 미리 근무지에 도착해 학교 입구 교차로, 횡단 보도 등 주요 지점에서 차량이 감속하고 양보하며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하고 혼잡한 차량 흐름을 정리하며 비문명적인 교통행위를 계도하고 학생을 등교시키는 차량이 잠시 정차한 후 바로 이동하도록 규범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진입 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하교 시간에는 도시관리 대원들이 교정 주변 도시 면모에 대한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학교 입구에 이동 로점상 도로 점령 경영, 상점의 점포박 경영 등 위법 현상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며 도시관리 규정과 안전 지식을 선전 강연합니다. 등하교 학생을 데려다 주고 맞이하는 학부모들에게 문명하게 주차하고 규범에 맞게 대기하도록 계도하며 도로를 점령한 무질서한 주차 현상을 근절해 학교 주변 도시 면모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8일 훈촌시 정화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촌시 제4소학교에 진입해 식품위생안전주제 선전강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식품구별방법, 일상식생활위생 등 지식을 설명해 학생들이 식품안전의식을 수립하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애민 천하 아동관심기금회에서는 훈촌시 초니 사회사봉사 중심과 연합으로 자폐증 아동 관심 수공 자선 바자회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요수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가소집됐습니다올해1월부터8월까지珲春종합보시구의대외무역경제성장속도가빠르게증가하면서수출입무역액은159억2800만원을달성해동기대비 89% 증가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7일성당위석의황강이장춘성원카페에서길림성네트워크요명인좌담회를소집사회했습니다그는스쿤평청석의네트워크강국건설에관한중요사상을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올바른정치방향과여론지도를확고히파악하며주선율을적극발행하고바른에너지를전파해길림성전면진흥의강대한역량을불러일으켜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황강은장춘세계대학생동계운동대회선전보급특색문화관광보급홍색역사해설등방면에대해참석자들과즉석교류했으며길림300년변강의열토에서현대의요람으로동북항일연군창시자라등현두책을선물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근일내길림성각방면사업이선하고새로운좋은방향으로나아가고품질발전추세를보이고있는데특히문화관광사업이뛰어난성과를내길림성의인지도미명도흡인력이크게높아졌고간부와군중들의사업창업정신이더욱충만해졌습니다이는전성인민의공동노력의결실이며신매체가대체불가능한중요한역할을발휘했고각네트워크유명인들도부지런히노력해적극적인공헌을했습니다성당위는여러분에게감사를표하고칭찬을보냅니다황강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네트워크유명인들은비교적큰영향력을갖고있으니진심과정성을다해고향을선전해도우많은사람들이길림성을알고찾아와사랑하게되기를바랍니다첫째인민을중심으로해야합니다인민은나라의주인으로서전심전력으로인민을위해봉사하는것은당의근본취지이며임기동안백성의혜택을안겨주는것은각급지도간부들이반드시수립하고실천해야할올바른치석관입니다모든것이인민을위하고인민에의지했기에위대하고영광스러우며정확한중국공산당은당창근105년이지나도록여전히청춘을간직한세계최대집권당입니다여러분은네가지자신감을굳히고인민속에깊이뿌리내려백성들이즐겨듣는방식으로생활의정취가담긴온으로진실하고사랑스러운고향을알려야합니다둘째내포를깊이발굴해야합니다관광의영혼은역사문화이고관광의생명력은유일성과희소성에있습니다장백산차가노 G331 등길림성의독특한생태경관을충분히보여주고오래도록빛나는길림성특색역사문화를깊이발굴해내포가깊고온기가있으며영향력이있는네트워크작품을더많이내놓아낮은수준의중복내부경쟁을피해야합니다책을많이읽고좋은책을읽고역사를엄밀하고정확하게해설해야하며오대징이변경을측량하고령토를수호한이야기라등현이동북인민항일구국운동을지도한이야기양정우가몸을바쳐순국한용이야기를잘살려전하고길림성선명한홍색상징과고품질발전의분투자세를생생하게묘사해역사문화생태와관광이서로어우러지고조화롭게발전하게해야합니다신용과성실은가장좋은선전광고입니다성실하게경영하는짙은분위기를조성하는데힘쓰고기업과상인들이신용과성실을생명처럼여기도록이끌어관광객들에게집에온것처럼편안함을느낄수있는양질의봉사를제공해야합니다장춘에서세계대학생동계운동대회가개최되는중요한기회를굳게들어주고대회선전을강화해좋은세계에믿을수있고사랑스럽고존경할만한중국과정이넘치고흥미롭고 요망한 길림을 보여줘야 합니다. 셋째, 중화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고양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5천여 년에 요구한 문명 역사를 갖고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고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는 문명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독특한 특색을 지니고 심오하고 풍부한 가치관념과 문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인이 내지신 모든 선행 가운데 효도가 으뜸이라는 정신, 근면하고 검소한 정신, 끊임없이 자강하는 정신 등 전통 미덕을 더욱 발전시키고 널리 알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선전, 인터넷 정보 부문은 인터넷 유명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이 사업을 전개하는 데 양호한 조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좌담 회의에서 인터넷 명인 왕문동, 장예령, 손진효, 마경, 백가위, 리량, 장희진, 손대웅, 류영, 만흥부, 진활, 곽가, 정용, 왕소야가 각각 발언했습니다. 이들은

증가하면서 수출입 무역액은 159억 2,800만 원을 달성해 동기 대비 89% 증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101인 세계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순위에서 훈촌종합보시부는 65위를 차지했으며 2025년 동기 대비 14계단 상승했습니다. 수출입 총액은 동북지역 9개 세관 특수감독관리구역 가운데 3위를 차지했으며 지역 경쟁력과 업계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늘의 훈촌종합보시구관리국은 동북아 변경 개방의 최전선이라는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보시의 도하기 정책과 변경 지역 위치 중첩 우세를 확대해 전국 최초의 보시의 도하기 세 모식을 잇따라 개척했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전국 최초의 신선 킹크랩 보시 중개 도하기 분류 수출 모식이 착지됐습니다. 킹크랩이 입경한 후 바로 종합보시구에 들어가 림시 양식 및 포장을 진행하며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잠정 면제받습니다. 또한 세관 7 곱하기 24시간 예약 검사를 실시해 당일 화물 인수부터 육상 운송, 통관, 항공기 탑재까지 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TIR 운송은 77개 제약국에서 한번 신고 한 대의 차량으로 직행이 가능해 다국 물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훈촌은 동북 최초의 다국 전자 상거래 소포 TIR 로선을 개통했으며 화물은 세관을 통과한 후 모스크바까지 직행하고 유럽 여러 국가로 운송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훈촌은 이미 최저 인증을 받은 대러시아 륙로 간선 물류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았으며 알리익스프레스, OJON 등 주요 다국 플랫폼도 훈촌 변경 창고를 활용해 화물을 집중 집파하고 대량으로 해외에 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천후 예약 통관 개혁까지 더해지면서 다국 화물의 해외 반출 효율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화물이 이른 아침 종합보시구에 도착하면 당일 오후 훈촌 통상구를 통해 출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훈촌의 성숙한 보시에 더하기 다국전자 상거래 전모식 생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훈촌은 동북 삼성에서 가장 먼저 1210 모식을 착지하고 구역 반입 즉시 환급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여러 류형의 다국 전자 상거래 감독관리 모식을 구축했으며 일반 무역 보시의 중개 업무와 결부해 상호 협력 발전 구도를 형성하고 통관 및 창고 물류 회전 효율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앞으로 훈촌은 통상구 통관 봉사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다국 물류 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보시 중개, 다국 전자 상거래 등 대외무역의 새 업태를 육성해 대외무역 경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고 산업 발전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 안정화 정책을 정확하게 시달하고 기업의 수요에 접목해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역량 강화에 조력하며 다국 무역 발전의 걸림돌을 끊임없이 해소해 대외무역 수출의 안정적인 성장에 견고한 기초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촌시 교통경찰 도시관리부문에서는 상시화 교정 등하교 안전지킴이 근무 모식을 가동해 경찰과 도시관리부문이 연동하고 분업 협력하며 정확하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전체 사생들의 평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 교통 체증에 대비해 교통경찰 근무 인원들은 미리 근무지에 도착해 학교 입구 교차로, 횡단 보도 등 주요 지점에서 차량이 감속하고 양보하며 질서 있게 통행하도록 인도하고 혼잡한 차량 흐름을 정리하며 비문명적인 교통행위를 계도하고 학생을 등교시키는 차량이 잠시 정차한 후 바로 이동하도록 규범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진입 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녁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시간대의 하교 시간에는 도시관리 대원들이 교정 주변 도시 면모에 대한 특별 정비를 전개하고 학교 입구에 이동 로점상 도로 점령 경영, 상점의 점포박 경영 등
위법 현상을 중점적으로 정리하며 도시관리 규정과 안전 지식을 선

완전 강연합니다. 등하교 학생을 데려다 주고 맞이하는 학부모들에게 문명하게 조처하고 규범에 맞게 대기하도록 계도하며 도로를 점용한 무질서한 주차 현상을 근절해 학교 주변 도시 면모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화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10월 8일 훈촌시 정화사회구역 위생봉사중심에서는 훈촌시 제4소학교에 진입해 식품 위생 안전 주제 선전 강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학생들에게 식품 구별 방법, 일상 식생활 위생 등 지식을 설명해 학생들이 식품 안전 의식을 수립하고 좋은 식습관을 기르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늘의 길림성 애민 초나 아동 관심 기금회에서는 훈촌시 초니 사회사봉사 중심과 연합으로 자폐증 아동 관심 수공 자선 바자회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해양경제시범구정부은행기업접목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향천진흥및가을철삼림방화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0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정부은행기업접목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리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珲春금융감독관리지국등금융기구교통은행연변분행등은행및시범구기업대표들이한자리에모여시범구고품질발전을공동으로추동했습니다회의에서시범구투자촉진국은정책산업부대시설등상황을둘러싸고선전추천을진행했습니다은행기구에서는각각연변무역대출정책특색신용대출제품및용자방안을해독했습니다각기업대표들은발전현황과용자수요를소개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당전시범구부분적기업들이자금회전압박이크고용자경로가단일한등문제가존재하고있어정부은행기업상시화접목의정확도피복면착지율을가일층최적화할필요가있습니다금융지원정책이지속적으로기울어지고플랫폼우세가지속적으로부각되며중대대상들이잇따라착지되면서정부은행기업간심층협력을심화하고경제의질적향상과승격을추동하는데요리한조건을제공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금융기구는기업중점산업대상의모를받고자금수요를요형별로정리하며기업별맞춤형정책과대상별맞춤형방안을실시해용자수요에정확하게대응하고신속하게착지되도록확

0: 부해야 합니다. 각 기업은 상인을 통한 투자 유치, 기업을 통한 기업 유치, 산업사슬 보완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정부 기업 간 한맘 협력과 기업 간 연동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각 부문에서는 정부 은행 기업 상시와 접목 기재를 지속적으로 건립 건전히 하고 특별 접목 방문 봉사, 정책 선전 강연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더 많은 용자 의향과 협력 대상이 착지하고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은행과 기업 간 협력, 기업 발전 과정의 경색점과 난점을 효율적으로 조정 해결해 기업을 친근하게 대하고 안정시키며 번영할 수 있는 양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건, 왕우, 범례, 장향전, 김화, 문광룡 등이 상설한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시당위 부석이며 시정부 시장 대리 박철만이 전시 향촌진흥 및 가을철 삼림방화 사업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훈촌의 생태 우세와 향촌 자원 천품에 입각해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특색 산업 발전, 향촌 건설 7위, 문화 관광 융합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가을철 삼림방화 각항 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지고 향촌 진흥의 착지 효과를 전면 추진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추나진 사도구 달의 기지, 지하 삼김, 지331 추나 자원봉사자 봉사소, 하다문양 마적달 북산 금동광 부대기초시설 현장, 삼도구 저수호 풍경구, 로령구 저수지, 시림업국 화재 예방중심 등지에서 특색 산업재배 경영, 촌집체 경제 발전, 생태문화 관광 자원 개발, 림구 우환 조사 정돈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산업으로 향촌 진흥에 동력을 부여하고 당지 실정에 맞게 부민 산업을 육성하며 기초시설 부대 시설을 보완하고 산업 사슬을 연장하며 촌급 집체 경제를 장대시켜 군중의 지속적인 증수를 이끌어야 합니다. 농촌 주거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촌 질의 정밀화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자원 개발과 생태 보호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대상 건설 운영을 규범화해 경제 효익, 사회 효익, 생태 효익을 동시에 향상시켜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현재 가을철 삼림방화에 관건적 시기에 놓여 있는 만큼 중점 림구, 풍경구, 도로 연선에 대한 순찰 및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방화 선전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며 야외 회기 사용 행위를 엄격히 관리해 각종 안전 우환을 조사 정비해야 합니다. 응급 처리 예비안을 보완하고 방화 물자를 충분히 비축하며 당직 근무와 응급 훈련을 강화해 훈촌의 양호한 생태 자원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절실히 수호해야 합니다. 장옹량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10일 훈촌시 제5회 홍채컵 청소년 축구 경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3일간 진행된 경기에서 어린 선수들은 운동장에서 힘차게 뛰며 공을 쟁취하고 호흡을 맞춰 협력했습니다. 패스, 돌파, 슛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나하나의 멋진 순간은 현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훈촌시 청소년들의 축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훈촌시 교육국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훈촌시 청소년 어뷰 체육학교, 훈촌시 교정축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를 선보이는 무대를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체육 및 교육 융합을 심화하고 교정 축구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우수한 체육 예비 인재 양성과 청소년 전면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전국 과학기술 보급을 활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응급 구호 지식을 보급하며 기여 정신을 발행하고자 10월 9일 훈촌시 과학기술협회 훈촌시 적십자회, 훈촌시 무상헌혈 중심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국문 2026 청소년 주제 활동이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에서 가동됐습니다. 가동 우식에서는 공무원 2026 청년행 계열 활동의 전반 배치를 소개하고 응급구호 과학기술 보급 무상 헌혈 선전의 중요한 의의를 설명했으며 광범한 청년 학생들에게 생명 존중 리념을 수립하고 주동적으로 구급 기능을 학습하며 공익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또 실제 조작 교육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조작을 시범했는데 학생들은 근거리에서 관람하고 직접 조작하며 응급처치 이론을 실제 조작 능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학생들은 또 혈액형 무료 검사를 진행하고 과학기술 보급 선전 전시판을 참관했으며 응급 위험 대처, 자아구조, 상호구조 관련 과학기술 보급 지식을 학습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10월 10일은 35번째 세계 정신위생의 날입니다. 이날 훈춘시 뇌강병원에서는 정서포용으로 마음의 햇살을 주제로 하는 선전활동을 거행했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의료자원봉사자들은 붉은 자원봉사 조끼를 입고 상담대를 설치해 지나가는 시민 군중들에게 정서 조절, 스트레스 해소, 심리적 문제 식별 등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선전 자료를 발급해 시민들이 심리적 고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의 정서를 받아들이며 심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도록 인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춘시 제4중학교 세계를 넓게 보고 한마음으로 꿈 구축 가을철 육상취미 운동대회가 근일에 거행됐습니다. 전교 사생들은 운동장에 모여 체육 성회에 함께 참여하며 소년들의 앙young된 풍채를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교정 내에는 붉은 달리기 코스, 청록색 잔디밭이 서로 어우러지고 각 종목 경기가 질서 있게 진행됐습니다. 달리기 코스에서 학생들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고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이번 운동대회는 육상 경기와 취미 집체 종목을 설치해 경기성과 참여도를 모두 고려했고 더욱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서 나와 운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선수들은 용감하게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단결하고 분투하는 체육 정신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용,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한층 쌀쌀해진 날씨 어느 정도 적응하셨습니까? 특히 아침 저녁에는 쌀쌀하다 못해 밖에 나가면 어깨가 저절로 움츠러듭니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얇은 외투를 입은 분들도 눈에 띕니다. 기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고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적당한 운동으로 체중 조절도 하시고 자신의 건강 지키는 것이 일거양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춘화 최저 기온은 4도, 최고 기온은 22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양포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2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1도. 경신,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2도. 반석,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1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기온은 22도. 영안,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2도. 밀강, 최저 기온은 8도, 최고 기온은 21도. 방천, 최저 기온은 10도, 최고 기온은 21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해양경제시범구정부은행기업접목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향천진흥및가을철삼림방화사업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10월10일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정부은행기업접목회가소집됐습니다珲春해양경제발전시범구당사위원회부석이며관리위원회상무부주임리강이회의에출석해연설했습니다珲春금융감독관리지국등금융기구교통은행연변분행등은행및시범구기업대표들이한자리에모여시범구고품질발전을공동으로추동했습니다회의에서시범구투자촉진국은정책산업부대시설등상황을둘러싸고선